0: 라디오 문의시여 방 FM.
1: 안다 sekarang sedang mendengarkan Bolizon.
2: I hate him.
3: But I love you.